너를 보는 건 없는 너희 모한테게 미소 그들들이 노루다이 어떤 건 없었던 너희 보는 건 없는 너 모한테게 미소 그들들이 노루다이